0: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자.
1: 아까 차에 누구 잘안 마.
0: 엠버. 헤이. 워워워. 니. 엠버. 넌 왜 마?
1: 기타 공부하네.
0: 워워워워워.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야, 쉐어 랭티 라이. 잭. 엠버 이게 안 녹아.
2: คิดว่าเดินไหวไหมลูก
1: คิดว่าไหวค่ะ
2: มาลูกค่อยๆเบา
1: ๆค่ะหนูเดินไหว
2: โอเคนะเราต้องรีบไปแทบจะไม่เหลือแสงแล้ว